0: ましい。
1: 가리부끝자되니이마는기나코야탐발다생러브폭젤부비이젤가야나이마는기나군부합리니나파리나몸에코이나아춤바티르기아뿐바방글나이마는기다막

복집 따비리 세이석바 프라이랏밤 이보 야이마스 사르마기 콘절다 마타미쉐이 마타마타모이나 쉐링구싱디 마탕신나 금은템 브라카스 당점고라 아마디 엘랑밤 노빈젠드라 아동은 동안 마마칼마텔기 다운가야 렙드나 따비리바시 아카스마니 임팔기 강라 채널드기니 채널에서 다우지에모 Tongan-tongan ba sa isa't pa sa isa't pising ni Kamjal lagi manipuri matamisay sandok sari. Kudol gahan ba dalakot chari ba Kamjal asi sa isa't pa himasal hidam ni Kamjal ni sayriang ba Sarat Chandra Yumna. Paayri ba lay chilo, chinglo lana, kudol tam chari taminasi.

0: ꯃꯇꯨꯡꯗ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ꯗꯤ ꯑꯆꯧꯕꯗꯒꯤ ꯃꯆꯥ ꯐꯥꯎꯕ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ꯑꯗꯨꯒ ꯑꯣꯛꯁꯦ ꯂꯣꯏꯕ ꯌꯥꯕ ꯐꯅꯌꯥꯝ ꯂꯣꯏꯔꯛꯑꯦ ꯍꯥꯏ 산기 성음 숨나버기 플랜다 야뭐 오이브니나
1: 아
0: 아두마이나 좀 떠오르가 거기서 혹시 혼자서
1: 아 마두이 와클로드스 아두 냠 타고자니니 지바 반바싱 스부 암나 누시바기 미누시 아두고 마첸 비람바시스고 아두가 마탐두다 옥로이키바다 조톤 짱바세 세세가 호제호제 산도이바시다 짱이바 조톤 타오바기 몽시가 카람바나디 헤나 라이바 하이도리브라 미탄콤바 하이가드라 카람바나디 오예나 칸비
0: 아이 세나 로제럭보다 하르가디 옥 하이바 지바 마칼라시나 크라 코메 하이디 마디 마친작 체 얌 라이도이나 타쿠예 아두가 산하이지데디 무 사지기어카니 다나이어카니 하이디 인컴 주통알레 아니지기 라이버 세밀론제 시지기 동안 동안 벌레 아마지나 카이노이 마탐데 마사지 쳇키 두이네바 아데기 레허리바 아마지나 마사지 포가 코이나 상고옴지 섬 하우두이네바 가나바제 생아 하르가디 아마두나 풀업 캐피탈 오이나 짜옹나 좀 팡자바 오키죠 아두가 산지나 멀리 인컴 오이나 타기 오이나 섬 라코지나 머룹 마팡게 케 야보로 이무 메네스터 오르즈 둠웅아이 사기 오키지디 타 따루 아마 따레 아마 사이 목기 마야지디 좀 코이나 피딩 떠오르가 탐두이네 모이지 아주 많이 떠오르다
1: 비행 때 바사 동전 벌금 나하이 따레네 거 아두고 후지기 인컴 기 그래 좀 빨리 가이시다 타다 나트가 제히다디 까야무까디 팡방아메 후지기 마룩기 까이기 맘나 마팅즈 오야나 추판 비키바니나 거 아두 아두기 마탕 도 마하이바 야라가디 마얌담담 칸간 비르디노 아이니
0: 아이 하이저게 아코이기 live income je sanamana elisam drabada magi liter gi matung ina ko akoi sida loinari ba hai che pu hai ra ju cross breed pu hai ju ani ji ki sangung kho khom thok chu mok difference loini kha khenari ne ba adu khena ba je ke do ga ka na khoi na changam da khoi na sanamad hot pu matam de one de gi oina sanamad liter trang a ja sibo ki chang gi dum pu thok na ba ya ma gi feeding phajana bu taw bira ga di adu de gi hen increase taw bu di ya ba adu bu manipur ji da taw ri ba feeding gi oiro ma gi ri yam na atang ma man da phang ba ja si na khoi gi san jing je sang ma da bi je ba khoi na hai di kra over feeding taw ra ga di hen sa ngom thok ka da ba je nga sai gi ret tu na di po chai ji yam tang ma ni na feeding nung ding je ha na di yam hongam me haujik ti retailer me am ji na ju paisa je adagi pusal lakpu da transport ki sa je bal ge ke myam sigum ji ga kan da akoi gi highest rate hai tare han da lupa lising ama ga chatre jang khai chatre sa de piram ba ji huji lupa lising ani ga sa ma yo re akoi gi 50 kg gi feedback si da
1: ong sa ge dhana kai kai pizza bus da haphauri ne ba
0: adu hap tra ga ding sa ga khoi manipur da phang bi se kup si dang taw bu ja si ji na sangum thok pangam de ba akoi na nga sa ge concentrate feature hap ka da nu ngo da moi da ls akoi na ayung din pizza ba ka da ayukta na kilo ani nuthin da na kilo ani average akoi gi 15 liter mu thok pa san ja si da akoi gi 4 kilo ji de kilo mari ji de dum sang ngai ta re akoi gi chenku da na ki tang si gum mix tok sel la ka da aro si ji na jo akoi chang am da ma nga sa gi pi ri ba 14 to 15 gi ma gi mil gi chang ja sangung chang si gi chang ji da dum phang ba ngam me ba ken na pizza ra ga de ong hen na phang ba ngam me adu bu nga sa gi pot to tang mani na concentrate fit to ha na di 30 35 le ram ba do hoji ti 40 above le re pa tho ma tam da aduna akoi da yo la iba sangom ji ki rechi ga hoji ki pijari ba food ko si ga ma ba ni ji pa ba matam da akoi da shortage o eba adu adu maina taw ra kan ji da akoi na tha ma ji da akoi ni elisan manga ji taruk si maina sangom ji puthok pa ga da tha ma da akoi ni 50 liters maina 15 to 14 ji puthok ma

그돌게 니스 부델라 코짜리바 마니프리 필름 야호텐바 코이무 건젤다 로이징 콤비 세잉바 라케스 나우렘 이세이세기 세반바 난도 사골마 낙비게니 나나우 사골마 그돌 담자리 매암 뿐나누가이나 담이나시

동안동안만 마니프리 필름대기 핀가차바이 쉐이싱 마탕마탕 따비리 따비리바 수야카스바네임 팔기 강라 채널대기니 하우직 동안동안바 사이삭바 사이삭비 생기 건잘대기 마니프리 마탐이쉐이 마탕마탕 그돌담자리 아한바달 코차리바 건잘라 CSN 짠기 건잘니 쉐링바 에스나디아 락리로이담 랑반타

0: 엔진네 칼루누다 바르글라 아다우두부 마보 안주 마보 파르키게 드라네 메디컬 사이언스 키 죽시다 바이사레 이레디 카이수나테 카이노 바이사나부 분시레이 바야브라네
1: 비카스 키 마시에마네 런던다 닥터 오이브네 한나키 쿵자 시데디 런던 나트르가 아메리카 소이드니 요니 하이브네
0: 하 아메리카 자 셋레디 파바수야이 콘주
1: 파니나데 파르바네 낭네네 니 칸질라다나 나사카도 잉비 야드레미 낭니헤나 아나바 말레코
0: 아이보
1: 카나데시 콜레스 냥셀루시
0: 낭사오라누 아이셀레로
1: 니루 아이루이네 칸게바 마인도 카라프레스 오이나바니 아이나 아이시
0: 안주 가시다 숨 레라가 마부닝 싱바나 아이헤나 누아이바굼 나타오이
1: 니루
0: 아싱바니 아이기 콩탕 쿠딘 니쿱 쿠딘 비카스 카크데기니 마학감 도롱거다기
1: 아도 콜레즈 살라가 기타기 이파오카라 라우세바
0: 마도는 파가드라
1: 응
0: 아도디 아이로실라기 난 파마무꼬
1: 응 시디기 다이리시부 아이니 잉비야브로
0: 야이 카이노 세히 호바기 비카스 다 피나바니 세 잉아무세
1: Pa namba mana iri baku ise, karibu hari kapa. Anu bersehi nalar pasida, nangi ay pabada porak po oirasanu bikas. Nang nkhang liba awa bado, ay nasiar tau biyaram labadi kayaat nungai ramgoda ba. Wah, kayaat pasakraba. Sing laba mabani ginung si sil sina, pantung pamiyau dana tat kibatara badi. Nilu ki punsina. Kari oyoba.
0: Kaidore anju.
1: Kaisotogdi. Nangi ku ise sumparamine. Nangna warogodra khangde.
0: Aina nangbu warorabadi. Aigi wakat pham taina phamdi kanada oiruni.
1: Wai khudingi artha amamam laini irisibu. Kadai degi thorakke. Aidi ngakpa mapu inangse.
0: Asengba. Awoi begi. Nongma tapige. Ato thosira. Ai gari pur aroi ko.
1: Oini. यारी कई दौड़गी ड्राइवर ओर उड़गी ने लाभ ने
0: ओ

0: 아이디 이모세 누시그래? 이상한 비가인의 기복이 와봐도 꼭내 말리니. 바바가 거고 콘톡도 댓글이 하니 누시그래?
1: 아이 술레이트레나 그이래 이상한 민신 기바. 마나 무가마 수기 피마티 아마나네. 마코 하이라 코파데나 라이닝 타오 쿠름바두디 아이디네 온통나 벤자 카바.
0: 아 한덕기 돌롭데디 이사기 굳이 빠져봐 엄마 사기 마누스 앞부 토록바도 마쿠또 이항항이 씨우면 응아이디네
1: 바바네 굳이 사그라디 아이쇼 엄마 사다리에다나
0: 너기 디까리 사도이바
1: 아이기보
0: 응 하유네
1: 하이도
0: 요
1: 이마우 부르가 핵다 라이루네
0: 아이고 아이나 하나 부르키게 낭나 꼬나 꼬 따하따하라 키누마마
1: 아까다이데 이야다기네 나시시부 까야니 빠레이더노 아이부사 라우루라시라
0: 마시디
2: 바바 자 이마기수 시데레
1: 야리야리 타모
0: 타모
1: 이사나 론 바사시 하우제 카라바
0: 또또또 용 마쿠세 앙티용 베마 아이 너쿠 똥도 비로 와바다
1: 까이노다오리두보 엄마 앙앙시 하이네람다다
0: 에라 구지도 하이브네
2: 바바
0: 영우 이사기 구시 우레다나 낭소
2: 바바 아이 구지 얌네레이 아이나 시다바니
0: 이히 낭기 레이제바니 레이제바니 이빠나 돈도리바 영우이 하이앵디 바바기 스타 마야음라카니 마쿠이기 마망다 시한가도리바니네 바바나 예
1: 아두디 아이 수살라니 바바기도 웃바야폰띠 아이기 수토림네 고드레 쇼두부 아이부
2: 바바 이마 마나
1: 까리 하리바 마사누가 이기 하이브런
0: 헤이
2: 하이디 사이싱 선닝이 하이브니
0: 에라 선러글로 이래다나 아이다 벌거게 헤이 낭시옹 석그덤니 마탄도 타도 부야되고
2: 파니 바바
0: 아 상오 선나르바 타랑도 저루로 남아가 이거나 바자 섣거더리버니 헤이 멀리니 토랑 두루로 되는 능소
1: 파니 나 시디네 카레야나 게터다리
0: 시디
2: 비타민 타시라
3: 능 락부득이 사시 얌치엔스토레 에이시 나름이 나리브니 하이브 파부고실레네
2: 나스나드나 나버가 야포테다 랍나레 헨크라동 얌랍나 시 야가 칼비로 에야둥 일럭기
3: 에이슈 시 파부딩엄니
2: 응 엄마수 야디 에이냐 로일 타우니
3: 아시영우니
2: 까이노 아스 단다말레 한진 예니시부
3: 그래도 왜 단도리바 능나 레이 훅부시 얌파지
2: 또 아시다 하이레르담
3: 아이나 훅부시나 능이 테드리바메 얌시다 로이나 번진드나 능이 낙삼다 따다바시 얌누아이티 아무카 한비야르디나 마이니다 파자나 훅밍에바
2: 아시영바 아두디 바바가 이마가다 하이로르게
3: 남니 하이로디 하이로초바 나이코 하이잉디 아이 바르디니 그리자시게
2: 상공케르 파자나 호라니 아데기 아이디 니라메스콤바네 헤네 밤제이다 안주수 파우피기게 우나다베수 양쿠이레바
3: 비고 깃출라카니
2: 마코이기 분치기 누하이바나 마칼라마 이바니기 분치나 마텔라마 마땅기 어원바세 얌능시코 비카스
3: 아두부 이바니기 메릿 라이프시디 까나나 수팡벙가 마루다바 골니 닐루 능기 분치부 에이나 까얌 파무이 능 캉브라
2: 비카스 마두기 와이도 아이 아니럭 수나 따바 파암디 마판통다 아이 염시기 마틱사비 마우 아마오이나 우한비리바세 아무수 낭기 세바 이닝 땀나 따오바 방자리바 시대기 헨바 아이 아펜바 아마 파고 레이자드레
3: 닐로
2: 염판바 하이바세 nupa nupi oibagi mari tu khakna artha oirabadi mapung pharam da basu yai
3: nilu
2: understanding dugi wani madu da yam khanjim biruno da ke se sense tawramura ai phi khara thado kada bale horiye
3: tawramun ibani gi luhung bagi ke se chi yang bana khoi de gen nuai je yidi
2: ima karakani hayo bani ko ai kai je e pansu kho ama bani ai kumukhi ge
3: yare nang horin punna charasi masak udaba se thien mana china da khangi bu punsi sibo sibagi lambi da tatana chingsile aina laptop na ba hone jai adubu pangal thona di mangsile pugum khongphom si handok pe ngam ngam te nilu ai hakchang si nungai rak thaba hore bani haibi sibu nangon da karam na phongdok ka dauri ba nangi asha gi manglando ai mang phau na han mangam gadaba malak tre nilu

이마 뭐 아래 이 타박시 서로 혼자 수염 농아 이렇게 들이버시 그리노 이쁜 분바도 그리노 미치 미치 뿜뿜 뿜뿜뿜 실력 부동 닐루 닐루 라이브 TV오 헬레도 낭시 그리노 낭나 에이브 테크노로 시보 이마 다이리 시던데 입을 오신다며 하대 아이 닐로드 땀잡아 구도올세 마풍 파드라버디 가리기노 이나 수경 뭐하리시 이마 이마 닐로 옥달라 옥달라 라운해

0: 하유네 하유네 이상하게 빠무도 이 빠는 로이나 빵토끈 하유 하유 하유
1: 닐루 낭 이마부 타독두네 이음다 할래게 하이베두다디 하이라카누 코이비마 이짜까이네 바기 메샤토 낭부 이잉라가 이마나 강제리베니
0: 몰리니
2: 이마 아이음시 타독두나 숭차차세로이 아두부
1: 아두부 가이다 오바닐루
2: 아이나 하이제가 더리바 와팜시 바바수 이마수 야비요
0: 호이니 호이니 낭야 빠무도 싱느들 하이우네 바바다
2: 바바
0: 하이요
2: 이마
1: 하이요 하이요
2: 아이 소셀 소셀 왁다 마스터 타우기
1: 하
2: 타우제기
0: 그래 이봐 굿 베리 굿 이사하디에 두니다나 에이 낭나 땀닝 바마팜 아마칼로 나 심악 이빠나 칸테토바니
2: 바바
0: 하이요 하이요 하이요
2: 바바나 파이 칸비바 마팜드나 나사기수 밤자바니
1: 바바 바바 이사시 마톰다 탐바디 농아이티 니기 미엥 수상 마시마기 마나크 라이라가 탐자산
0: 마두네 얌나 파레 런던다 나마가 이거는 너무 튕거니 마시막 묵도루라게 농아이라 이파 얌나 농아이다니루
2: 바바
1: 낭나 타우라 카다우리바 타박투기 마미도 이마다 수타리바니 얌파이 마스터 다나티 리사슈 타우라카다바니
0: 타우라카다바니
1: 하이잉 낭나 토럭바다 이마나 차우르바 빌딩 아마 쿠돈 탐가다우리바니
2: 이마
1: 낭나 타우닝 바타우바야나나바
0: 에이 말리니 마시 마기 트랑콜니 앙데 파이루소 에이 에이 코일라크니 하이비기 파우슈 비크로고
1: 파니
0: 누가레 누가레 에이 옌오이 마망길로 신드나 레디바 빌딩 시수 하이엔더기 미스트리 싱라르 비카스키 밍다 호스피탈마 마기 에니비스리 낭나나바 항도케나 칼리바바나
2: 바바 나사기 밤제바수 아두카크다니 아마롬다 마마마 팔레제드라바 소이나이라바 앙앙싱기 홈 아마탕가 마푸로이바나 나웅노 훈독피람라비 카나레제드라비 싱기 푼시부 나사나 프로텍션 타우즈니 바바
0: 베리 굿 베리 굿 이사기 아빠마 쿠디막 타우네 낭기다막 나마 아이 나시마 슐레리시디 똑똑똑똑

0: 메들시다 아이브리젝 도비노메다 아 닐루시부 메다운기 핵이 나오는 비라
1: 마네 아이나 과이디 헤네 능시잡이 이나오니 마디
0: 오 메담 아이브 노파먹니 카나나 비가니 아이씨 메나를 양컹다바 미 하이브도 오이라브라
1: 닝템 난감 세레스 오이리 아이게 슈마인 도디에
0: 리엘에 아이 뿡왕왕왜 둠바 자바 세퍼 아이기 미트 닐루왕다 아이포 타범 숭캉캉드립니다.
1: 안아 보시디. 나무 비티비시다. 과이데 기기자바시. 누피니. 타자벨레이티. 잉닝바 파우디 하이키베디디 감도바.
0: 하이키. 아이니 이코 뽕나 라우키베니. 아두보. 닐루나 이보 마이티 할레메다. 망원다 이기 마람다 와리 아마타 샤비드리브라.
1: 아이코 니루세. 리잡크라 오이. 마기 닝니베 타우리베 마타우드나다나. 아토포 와리 와타이세 가야 토이간데
0: 오 메담 아이 닐루가 무튼 우나자게바 양카이게드라
1: 닝템 아이날란델 호스피탈 스텔레르파세 제히타라마토 슈레 난가 테나바나 사히 다룩 마품 파라바 아두보 난게 시그마네 사시디 아이 미쿱 아마타즈 우키디
0: 메담
1: 아이 암나가이 난가 드론동네
0: 메담 플리즈 아이 마부 양능시제
1: Sure, I help 더우거니
0: Thanks, 미담, thanks
1: 아두부 마담디 아이 망원에게 야밤 땅로가 하이라게
0: 미담 아이기 와리 품바 마부 convince 더한 비우고 아이기 라비 스토리다 헤네헤네 능시 미륵버스위에
1: 바래 마두마 코나게
0: Thank you
1: 나하쿤바 마틱 자하바 마부 이나온 이루기도 막 펑제바 할바세 아이 크게 레복 파버니
0: 미담
1: 오 풍시 두 다리 다리 아이 마부 유니버시티 데기 러우가 다바니 가이나라시라
0: 오케이 메담 링비루로 아이슈 랩다 상피게
2: 이제 마 고필레이리
1: 응 담모 담모 아 난기디
2: 나시디 아이기 벌떼 누미니
1: 오 소리 파모 파모 Glass come the way, Nungai bra.
2: Yam Nungai is Emma. Hana di adjustment carawali. How's it di yam pare?
1: Aide, Namuyam ne appreciate the way.
2: Sema,
1: Tamuise, Zau toks everybody. Namu now in a pungjabagi.
2: Sema
1: Adubuniro. Lakadu Nangi tungi punchisimadi. Ainane, Yam Nanua hanging. Nang Ain Haga the river of Hamse. Lana Logunuko.
2: Sema.
1: 나 닝팀과 사카나 크레고
2: 시마
1: 마나 난가 묵던 와리 사나바 밤이 할바 꾸히르바니
2: 아이가
1: 응
2: 시마 아이 붕악 비겐 분시시기 다먹다디 아이가 나가서 운나바 밤자드리
1: 닐루
2: 아이나 러우자리바 피랩세 시마나 사포르타 오비유 아이 보타자루라게
1: 오 닐루 우아픔 씨는 연기 다 모이고 해 남아졌다 할라브라. 아스, 언덕 번이다. 마나이 부활 후런 거더라.
0: 아, 이시 마 번이다나 니루다.
2: 오, 닝템. 나 야암나 탱만 그래. 아이 부활 오비누.
0: 버금두대 아이 다방함에. 아두부. 무신의 야닝데 니루 나키 에스테디다 이에빠 아마타 비로 낭낭 아요 하이바 마탐두 포 아이 아이 마게
2: 와칸도 원하리 나 아이부 사캉 비드라마리
0: 니루 아이시부 낭기 오이베다 마틱 얌샤드라 브로
2: 아이부 위도니 하이두나 카림나 비간
0: 위도
2: 아이 캉부 얌나 와
0: 니루 카리에바 낭부 위도 노 노 오톡토바네 나는 와이드 와이드 버거리기는 해요.
2: 닝템.
0: 그래.
2: 비카스 나 아이부 타독도 나섰 크라바스.
0: 비카스.
2: 아이기 뿐 시시디 마하기 다 막가 토크라바니.
0: 닐루.
2: 아이부 와라우비누. 글라스 하고 다오리. 아이 장크라게.
0: 오. 그리노. 아이부 망나 나 와이드라. 메담 나디 행운의 거리기 하이드리바. 닐루 나 이름이 보아시고. 좀 봐라. 미담도 항우라게
3: 예, 닝템

0: 깨더라.
1: 어, 너, 아이, 가시독디.
0: 너, 능 나인 캐가 많은데 호출할래 하뿐.
1: 너, 아이 장난 나래. 자크리버시 강브라.
0: 그나, 아시디 닐루나 들어, 많이다.
1: 멍원들 레이바 이기 인터레스 능 강어버나 들어.
0: 강이나, 소홧, 마기 말아이버 퍼브니까 너, 만난기 와이프 오래니.
1: 너, 모두 오래로 또.
0: 그리게,
1: 마나 하얀만의 호직다. 막 위도네. 루크라비 아무 안에 윤빠나로 해.
0: 아두부 그래도 왜 할게? 시제 위도 루크라비 눈빛 나더러.
1: 아두부.
0: 오 미스터, 마실 런던 니네 런던 인디아나 때 세이세 마수 능수 앙앙 맞은 난 나더러네. 마파사부 태행나로 부디 사대했다. 마세 마품지기 사내비니.
1: 또 마기 다 모이디 인디아다.
0: 인템.
1: 마니푸르 레호레.
0: 인템.
1: 에이 에이 니 로기 와클 타도게 또.
0: 인템.

농생한 기들에다 행신 아이 복가리 갈리가 봐. 속타라베 이미시나 미코 빠맞다수 우실로 야드리버시나 가리게 아이 아이기 아로이베 엑잠시 비람다나 사크라시라 나테 시만 아이 복가리 간기가 다봐 아마로움다 닝템기 홍극리바 마웅마토 아이시잖나바 샘사바나 파레 바바다 트랑콘 타우크라게 아이부 러블락나바 오 비카스 낭기 눈시바 삭담시나 아이 타모이 코둠산비도나 탐비바시 아이나 까야다 벤자리바 힘다 할라시 항라바 레이실농 파이 탕드라바 상바나르바 아티야다 타모이 아니나 마닝 탐나 쌋가다바 누미또 까이다 오메이 오이라가바

0: 락스미, 난 못 좀 타라브러.
1: 좀 제대입니다. 미다홍기 와리 싱치 따바다 아이 뿡팡뿡 타그리.
0: 농알까 더리. 높시 바로 이보이나 아목당가 타기기.
1: 미다.
0: 할마 나이리시디 높기 막군막당 아이래다나. 까랑범이 꼽다 아이나 세나 하우드리바.
1: 미다홍기 나이리시에 야함나 잭신나 탐비바 말리. 와이칭도 높기 우플싱도나 이막 막실래. 아이 간톡 쇼랍니다.
0: 흠, 야니, 야니 락스미, 아이 간톡 세게, 아이 간톡게. 비가스기 보타밤, 이반이기 분식일랑다이.
1: 미다.
0: 아한 바수 아로이 바수 올키바. 아이나 비가스 뜻담제키바 코도니.
1: 오.
0: 마네 쿵진 비람드라바 다이리시.
1: 미다.
0: 아이나 수 쿵질람라로이. 아돔 항도나 탐나게 아이 기쁜 시기 와리수 로신 비람드레
1: 미다
0: 락스미
1: 미다
0: 아이 이뿌로이바기 삭담세 아로이바 오이나 아목당 빼내 영자하오 퀴기
1: 미다
0: 나학토크로 보타자루로
1: 파니미다 아이세서
0: 비카스 난기 모모 나라바 말통시 아이네 까오바 미꼽도다 아이기 아로이바수 오이제기고 나학보타로 아이네 샘자리바 레이기 세자 마탁시다 농가랍레 통나옥시 팅질하게 나학기 망라한 까이다나바 아이수 토크라게고 비카스 가이나르시 마탕기 제히다 이바니 아무 파민나도나 타모이 타모이 파우덤나시고

아부토파 닝타우점 로켄드라짓 싱. 아돔나 타룸 타비리바시 아카시바니 임팔데기니. 하우직 봉팜 시다묵 타미나시. 하이 스위티 할로 프리티 파마시데기 마이범 로시비나 아마디 사리타 가스미르 아니기 아푼바 콘젤다 라젠 옌콕 봄나 세이링바 코코비나 세이랑베시.

0: 나이나 바다니가 먹디 놓고 써버시나 베스노 없신기 소론 허우르가 이스터디 보기 소론 룸 하우기 번나 아디 뭐 돌롬지 하래 마카시디 아디엔터 레이터라바 에이봉 일라군 크르당 시구루 크리파데 간접음 좀 크리파니지 아이디 뭐 자가번 도기야 많이 만디레 망도 먹도 더 브라운건다 이봉 원래 소래 로티 봉 원래 칼라버까 이분 거의 망시다. 시디 마하빠르 후나 저거 돌아가 로기 더 로로까시.
1: 바바디시 프라부라
0: 롤링
1: 프라비실루무누
0: 억터나 저거 누나 로키 먹던 알리바 로키 망디 뭐 저거 깨야물음 돌아드는 깨야물음 저거 누구 뱀비는 바지 마시다. 마마 오히바 두아 포르기 셰스도 오히바 쿠루 케트르기 바폴 에이 모시메타 미먹다다

0: 자꾸 두어러가 어느 옷기 망도 내려 매봉어도 만나에 서로 미행하더나 야디루 남으면 땅 서로 넘어 그리빠 야 삐해도 못 담지 먹더다.
1: 휘데이 자니아 수루
0: 서른
1: 가이띠라오기라을
0: 가무도라 마 석고도 봐 이모 그리빠는 탐보이던 가라 아보카드다. 다 모이든 알아 보면 땀 눈부터 이봉어 뱀비는 봐야 되는 가람이 땅 깔리 이빨 후기 소로 눈부터 깔리
1: 시이트 보란 나트
0: 가지노마도 뒤에 다망의 구루케 들어 밀어온다 마땀 꾸이는 우너를 들어봐 슬기스덕이 망도 먹더라 디까이 비하면 우너라 봐 간디 비하면 하이버니 세이토 프라나사 빠유 수금 봐 마땅 꾸이는 다라 손 펑제분 감기 들어봐 이분 옷에 타와 이모분 옷이 다라 손 펑제리 흉심 먹다다.
1: 자하.

0: 마, 그는 그에 따라다 스니크스 보다는 손톱 좀 간도 먹다다. 브라더라 마마야 안 뻔도 막 생각나 뭐 누가이네 휘 아는 이때 물어 다 모이든 뿌려 휘
1: 내가
0: 이러면서.
1: 나한테 이제 기쁨호 심하다고
0: 아주 뭐 그러니까
1: 티용
0: 신세요랑하나 저거만 후기 따라 소요로 뻑까시디 뭐 마마마이 브라더리 라포도 막 세이 뭐도 털리도 삐엠 뽀로 이메 땀시 먹던 능싱 이메 땀시
1: 바바 비스팅이야 누야 가오이야
0: 아두 군바 누아 아프는 게 세시도 뭐 히바 브라더 삐엠 뽀로 먹도 탐모이도 파워 얻은 서 이간 뽀로 먹시
1: 시시라다 그리스니 깨나니
0: 아주 맞답니다. 아버지 시험 엄마 이단다. 라고입니다. 니세 상급 오기 라고이고 이 비만이 멍한 민네 기맞답니다.
1: 시뚜미의 시인 아미
0: 아시가 랑하나 밥도 부사르고 세이뚜미 아두금바 난비 기비 이봉원주 이봉원이 아두가 이봉원이 세바 낙들 이제 기비나 해주시 뚜올비 아이신이 아이신이.

0: 이하 내가 이제 녹화하더니 엄마 안 보내면 늦냐면 공이암 랑이 새고은 참으로 놀라이라서 단 이루어지 뭐 고매 한 번은 뿜는 일이 제가
1: 아시면
0: 아주 그따 하 시집을 나와보는디 시고 뭐 거지엔 따디 코에 곡기 있는 시부 건지엔 뿜는 먹도나 뿜는 눈 시는 타고 올리고

0: 아두가 아들디 라즈비서 토미니 모시더디. 아두가 아들디네 무엇보다 뭔가 상겼다 위도 물리보도 노 수리보도는 산더라다 물리 다 무물디 오이브니도 이거.
1: 에디 두마라 생기시
0: 아돔 내붕어
1: 수가상은
0: 스님을 나와보 늘령 비례가 답을 세우고 이번 걸로 인해 되더나 수가 사도는 눈 아이 뿌리엔 펑지.

0: 아주 금방 늘나보 내부 세바도 누가 저버 프렘도 모두 너까 이 반도 머리 삼도 이 반도 머리 자가스 디 모두 이 머리 끄면 펑펑음 디부고 누가
1: 아마 일야 분일이라 그래 브린당
0: 와 냉비로 아무 하나 돌비 에이시 우프비레가 실비나 보니라 산비 우비나

0: 맞다 맞다. 수입을 나와본다. 너네 권이 뭐 있어봐. 방제를 해볼까? 너 먹도다 물어본 사. 이 밤새워 뿌는 목실 누구 있는 퉁놈이 누구? 맞세. 아싸 뭐였디? 시드머티라니까 이게 뭐나 시드머 커는 벌놓은 또 그러세요 시드머 바보끼 멍도 벌놓은 또 그걸 내 그래 바보도 야 그래도 마망터 누가 부르기 세서다 바보다 수트럭이 벌놓은 벌놓은 또 그래 벌써 또 이해해라 봐.
1: 시 바바비시 프로후 부리잉
0: 아두 군바 서록도 뭐 아시 시리가랑 하나 라디카이비 먹이 밥 파워 아드는 서록시부 버는 돈도로 이 티레 이마다
1: 쇼키르지 아라타키호
0: 안다 게 서록시기 아르타시디 로고시다 게호 나이 자니 까나굼트는 캄붕엄 휘디비엄 티비 서록시 아드
1: 사이 자니 나쿠히
0: 서누구 사회면 뒤에 신옥수지 알았다
1: 에르데당에루이
0: 캉비 아드부 나그리비에 카누 캉 없으냐 마시기 알았다 동안 일병들에
1: 시루고 고샤이길에 시에르테
0: 아드 맘메이다 시루보고 사비나 신옥수지 알았다시 벌놓은 또록이 덤비려미 이비려미 신옥수지 알았다
1: 수룩 생기자르 아르타 그의 수왕
0: 아들 뭐 맛이야? 소루꾼로 내려가 이모 슬가오라 한거나 소루꾼로 내려가 신옥수기 알타비아 가시부 바르논 또 보시 딸이래서 좌돈 또 우리 딸이
1: 미디오메디시 슬로카 그리네
0: 아들 뭐
1: 바텐나
0: 여고의 마력시다 여고의 돈은 돈이 뭐 신옥수기 뭐 바르논 또 우리 에이빠서는 뒤로
1: 다히 스리맷 바게베티 아호 쪼 띠나니라

아또 아빠기 뽕는 거다 모이니 뭐 아이기 다 모이지네 아까 나이 덤비기 잠들기 해보 스리블 나와보는 덤비기 여기 뽕는 시다 모이 나와보는 거지 뭐

오만의 강필이 맺어디 라디 까꼬비 애기 타모이가 시집을 나와 보인 것이야. 아무도 니네 강필이 오만의 강필이 맺담심 먹더다.

아이고, 쇼론 담바가 심 먹더만, 아니면 심 먹더나. 아도 뭐 시리비나 아본데 먹더다. 오도요, 토부, 비비고, 토부, 응안, 비웅안, 갑비요. 답이 맞다 맞다. 아이고 시소론 탐방심 먹더니 불나 벌링 밀어 볼까 하는 먹더다. 아 거기 뿐은 먹이야 빵 뿐은 먹이 통제되는 큰게니 거기야 빵 뿐은 먹이 반 먹더니.

0: Sei Dio, mi
1: 뭐? 해프라노나 해타와이 뭐붕어? 나나이나 실수로도 한 것을 이봐 밤 주변 이비도 온세야 사이 두 어디 예쁜 니꼬 나나이나 한 것을 이봐 와실 롱롱 돌아보니까

0: 도련이 알아니까 아까 위에 있는 밤잠이 시립을 나와보니 이봉호 다해도다 이봉호가 상국 오자마 할배도 이봉호 세바 방접에 신문신 내기 아빠 안 봐도 왜 이봉호
1: 빠마 아빠이

0: 시집나본다. 이모들 손방 들어봤간다. 나도 해지 보노. 라디카고 비는 행복이 빰바이딜레로 이모 브란 타르고 내고 모네요.
1: 우도만도 아니고 살짝만으로
0: 나 한번 듣더나 우도만 통으로 그 딱 비럭봐. 예배 영신은 세샤 따릉따릉 이곳 닥치는 데 딱 비럭봐.
1: 조개 조개 견내로 그 일에는 오빠요.
0: 까지 딱 비럭기에 뭐 아이 거기도 뭐지 뭐 조개 안에 끝나 이곳 방어다 보니 조개 사도원 또 조거나 뭐 그스나 이거 방울 딱히 이내 오는 때 있는 나.
1: 미비득대이 그리방에 자나야만 리드야 말을 시골이 나주라.
0: 이모 어디? 사나 해보니 그리방에 이민웅씨 컴버니 자노 아마르 모노 라디가 거북이 탐무이 컴비니 이모 오는 거 이놈도 컴비니
1: 시드가리두마 하이테비 쇼에사이 라나이 데즈드나가리 나리가리방
0: 아들 못하고 못해 오늘 때는 나 이보 미소의 비자가 누기 아이 부릉지 미소를 탐내고 혼내비니 뭐 그리고 뭐 까나 신소론 탐내기 입어 프레미지를 후프 수홍은 뭐이 미소의 따고

좀 쉐니 슬라스 자파노 와페마치노 론솔라 코 알라푸베 파메노 리소 바카이츠레 냐베시 하코베리니 아도 바카이츠레 스노마임 소와캬 트레젤로베체

봐. 아이고, 뭐, 저거, 통리. 따라 혼돈이 되까라이 까라. 라와일리 부왕왕, 워링에드 삐삐라부도 통정리. 쿰랑 아무래도 아니에드면서 통리. 아이, 붕어, 코지 카드, 우뿌통에게. 통꼬디 꾼트랑 흠두에게 만웅다. 코지 카다. 뭐, 붕어, 우뿌통에게. 이비에먹이 성웅 섞다. 아빰 섞다. 우럭바. 꾸룩이 사안이 글렁글래 아띵곡 시대면 머루 시대면 아

말림 레이빵 까다이 되기노 다른 건 레이빵 레이바 홍릉 어디 마나 아이는 티벙다 아띠아는 티벙을 레이빵 방아로 간들레링 애들이 붕어 믿고 뻔먹이 먹는다 다른 게 꼬이네 샷들에 이 영혼이 레이빵 이름들에

걸 깠는데 뭐 불을 콜로 모노고 파리 아이는 마늘에 빡시 모들레 빡키는 능는 살람다리 빠든 능 항암 보라 빠이 뭐 항암 뒤에 내 번호

이 밖에 대피 북농도 장모가 오바. 아이붕어 왔디야. 꾸룩이 뭐야 탕팡구다. 아이붕어 숭산 그래. 코이독대기 뭐야 하는 우메르글레이 박도 탕! 부토로가 팔! 해송토록보다. 훈미수바 앙앙금 꾸룩이 망대 을립래래. 하! 나 코이에띵 돌아오 오에띵 돌아오네 빠리 마 부귀야 성방부도 마 코이에띵 토에 아띠야 오에띵 토에 하이아이브 민커이에 누나 마 코이에띠 삐리 하이아이브드는 오에기 마 코도 삐리 하이아이브 민커이도 홀로 이 빵이야 텅니 꾸룩이야 텅니도 훌러야 되나 아띠야나 이 마이도 꾸룩이야 텅니 훌러고 따랑 탁도 우회붕어 깡 뭐야 뭐시 깡비가 나오네 끼리끼리끼리끼리 해 이너럭버려 빠리붕어 오이기면 가이도 뭐 훌러오네 꾸룩이야 텅니는 오이기면 가이도 뭐 하야베도 탁 훌러보다 호버시는 머리 머리 해설럭버니 머리 머리 살락보다 내 아들이 빵으로 떼로 하이드는 떼이라구니 아, 내 빵새 레이는 레이는 떼이라구다 따는 것이 뿡맘뿡맘뿡래 거리기는 뿡앙 알아먹은 맘설레이새들 꼬진 두터버나 뭘 했던가 이분이네. 뻔 생각하고도 말님 시험자들에 빠이붕어 빠리께도 그래. 말님 시험자들이 뻔터 꺼리기. 나의 붕어를 생각하는 생각이니 뻔터. 하하.

하이잉 누미당 뿡 따룩 미닛 니후 따바마 담다 산독자그니 궁금기 토럼 토럼아 쓰기에 한 받았다 한 자그니 시남 아쩌우바 싱나 삭바 빼나 마디 아루이바다 탐제리 말림기 오이바 수이차이때기 간바 누밋 디싱이니 군따룩 빨른가 마리 레이나나 Dr. R. K. Leninga Unaduna Warivatai Shaba Unaduna Warivatai Shabigata B. Khwairakpam Minyakshi Devi Thoroma Sivuputok B. Nongthombam Roma Film is a Tahanjagani Heying Numidang Pung Terit Minit Nifumanga Pung Nipan Makai Naharolgi Konjel Thorom Sida Tahanjagani Haitoi Singtoi Si Naha Singda Bakery Skilgi Kanabasing Haibasigi Matangda LD Shona Ngangom, Head Chef and Proprietor, LD Patisserie Gold Medalist, India Skills Competition, Lisingani Gunmari, Bakery Ga, Unaduna, Wariwatai Shaba, Shinam, Achoba Singh Nasak Papena, Mukahana Tahanjagani, Hayeng Numidang, Pungmapan, Minit, Taramanga.

马不给你呀 疼不得 大病没杀人不行 집을라카마르푸머리사랑네 집은말 다이봉만봉엄들의 집을라카마르푸머리세 꾸루르삐봉룽더 칼락래 하 빠리세 아이고 나 묵당 항아버리 다 깨버보 자나 이거는 한국드리버거리기는 뿡링네 칼링이 마부기 마사오이버니나 아이에버마색도 오이버니나 마타마두드 구루는 잉버도 아이봉오 아띠야는 우렁리 예예예도 아이봉오 아띠야는 구루 뿡링도 우럭드리 빠이봉오 따이봉리 감도 우럭은 만기니 헤 눅시다 파리 붕어 눈심어 딸붕어 입에는 미워요 파리 붕어는 항내우 집을 가물어 품머리 살이 배우시 딸붕어 맞던 만디가 뭐 밤와 하기에 문을 떠

붕어빵을 어디더니 있고 하이브도이 붕어 파리 붕어미 사베로 까다이댕이 만붕어모 따이붕 하이브도 아토이브니니 시미버드 말림새 말림글리 고마피버드 이붕어 꼬라이 삭담로르고 헬사로네 레미땀르 사릉레 퍼전읍 사레드 따이붕도 마꼭발레

이세이시 다한제 기부글로 인해나 마야암나 SMS 마디 보스갓기 쿠탕드 칸비락바 마니프리 풀미세기 그돌 란톡쇼블로 이제리 아덤나 타우람 타위리버 세카스바니 임팔기 강라 제넬드기니 하우제익 누미당기 뿡 따라마카이타레 카스바니 임팔기 강라 제넬기 나시기 타우람 파링 루신제리 하이잉유기 뿡 망아 마카이타바 마담다 Channel segi ahan bathoram paring amuk sandok pahuk zagani. Sandok shakadaba medium webdometer chahum ni fudas mikama kilohoi chanipal marifuni thoi. Matamadu fawudang thawram tabiribasingi mafamdagi kainanabayathum ni jari pinabirasi jay hind.